0: 빵짱 예리죠.
1: 때도 쓸까고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미츠블라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 무필요한 임포트 밀로판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조이 조이 Basi, pwede ko na kabakal si mo Spider-Man?
3: Anon mo si Spider-Man?
2: Basi, tuwod siya, mangin amazing manamon nga love life sang miga ko.